0: 말해! 뭐지, 뭐지, 뭐지? 오, 내가 아웃기하네? 자, 자, 자, 자, 자, 자.
1: 야세 데레헤, 락노.
0: 네. 아래래. 아니, 마블의 마비 스타일도 블라스팅 말해, 루. 너 자리니까 이거 알아볼까? 아래래, 에.
1: 아, 지금, 발랏!